0: 딱할로디 두시드무에 동아 아로 삭산도가 특창이 동스카 락딱할나 만자호디 카오낭럭스카 안탕니 카오낭아니고 락히르크나 암자 완다키 스룩스룩 덴그릭아니오나바 바 만디소타니랑오나바 소강아타 드락 치우나바티 남멘 남자바트창급바 옹아 치우아로 드락 작할급바랑 안탕탕나산 남기자니고 라바야 옹자 녹당나바 남기자니고 라바라 와망 장사 자칼하호디 왓나그타 남멘 닝비야 와망 와랑코 자칼레이산 장기탕나 만나야그타 옹아 와랑코 만자호디 와망 동난 만자 아로 자랑플라 우니금은 제초치바 주바 드라코 만나 남겐증 주픽 승스마이급바니 녹당랑오 니아테니보 하이다 낙니 녹수니 바급바 주픽 스마이급바바 낙니 녹원 주픽 스마이급바 동인겐 와망 녹당니 낭안니랑 아로 코로스랑나 심삭자 바키즈낭 딱플레바 주코 위에겐증 우니금은 녹당니 오보스랑니 남르그르깡 자와첨 제그타바 마니 차그파 옹보 감그낭그파 옹보 바 달그파 캄카그파 만디 옹보 추픽 스마이그파 만디 카스니 카스니 안탕니 녹당코 임시야 추픽 스마이그파 만디니 즈크파사 안탕니 두코데 위야 녹당니 고로스나 아로 데드랑나 스코사나 낭아 우니금은 데판테랑코파 와 사손 카나 만자 방바다 소모연 대드랑 파급바니 사손 카아니코 마니바타 안디바 추빅 스마이그바 파급바 대판테랑니 추릉나 아바칭오데 바 아바칭오바 바 데미츠크랑 딩구 다깡오바 락키 빙나 만자 원다키 와 안탕코산 옹시야차 운박사 대드랑코바 옹시차바타
1: 나시망추 아로 드락스랑고 자칼라니 남기자니랑이 그만 아가나니코 크나소와하 득득사니자마노 나시망 문급은 프로그램코 크나소나만겐 얀 아카슈아니 투라

0: 나시망 니 낙나 낭니랑 알투베야 가사 바이야노 낭니금은 세라키아네랑 어망자 와랑코 니엔바 에뉴메레이션 포모가 아빠떼 소이카트고 아로 바노바 고알라니랑코 타리랍나 낭오데 앙나우야트고
1: 인디안 일렉션 커미션 준 폴라치 타리코니 줄라코 룩스쿠 타리코나 스페셜 인텐시브 리비전 니 그탐급아 바코 아바 칭아띵아 하 부트 레벨 오피셜랑 나시망 니 노칸치우나 리앙겐
2: 노칸치우나
1: 오이 노칸치우나 리앙겐바 워망 나시망 니 두플리켓 에뉴메레이션 포모코 아빠치나 올겐 아로 쿵사코 나시망 라키치나 돈바겐 남멘 알투아바
2: Alo, Mijo, Misoni Rebao Nasimang Mamu Likabo Nanjawa.
3: Anga Noko Dongjao say.
1: Oh, Jazina Nanjawa. Dongjawa Bielorangan Enumeration Form Corn, not Nidu Basurun Donagan. Alo Koma Nankuzana the Pete, Woman Sangatan Kukuri Bakutagan. Alo Amaiba Sanilan Bungin Timode, Woman Nakoka Igor Potnava Managan.
3: Oh, Yaran Aminal to be a day. Ndiba, Angara Yako Banuniko Tali again.
1: Ndun Kanamangupa, Voter Helpline Number, Saskubojirona Kato, Barboter Helpline F Co Download Kabu, Barboters ECI.COV.in website on Panginibo, Aru Unbaksa, www.ceomeghalaya.nic.in website on Abana Panginaman again.
3: Nakni Kurang, Nakni Punanibo, Nakni Doga Cholon, Uko Gumatnabe, Yaku Yatkapa, Chief Electoral Officer, Meghalaya.
4: Nasimang Abhijit Sawan, Arusunidi Chohan Nirangapa, Ashik Banaya, Apne Film Nigit Ko Knasona Gatamanaha. Tauna Simangna. Himesh Reshamya aru alkhaya kni ngapa 36 China Town film ni git ko ga matenga gitara nga dil tumhare bina

나시망 팔렌 상마 아루니 돌리 릉급바 이솔라 릉급 텔라니 기트랑코바 크나소나 그타마나하 드득산이자마노 스쿠바지 와호나 시망 델리 스테이션 오니 호와타 스카급바 힌디 코보랑코 아로 졸졸 잉글리스 코보랑코바 스쿠봉아바지오 크나소나만겐 얀 아카쇼와니 투라

0: 4
1: 내 남편 속 이사랑 이소 나 시망 사카한티나 파티티나 비사랑 나 시망데 지슈니 리버플라니 게트랑바 동행겐 양아 베베라 동아 오데 끝났버레
0: 맞아.

0: 미족 위세랑 나 시망나 아록 나 틈수행이 빠 사칸티나 이솔니 바테니 용치나
1: 나시 망그릿손 상마니 다리급바 비사랑니 프로그램 코크나소나 만나하 다우나 시망나 가렌 늪세라 모먼니 릉급바 기드랑코 가마당 스카잉하 기드랑하라 웅아 이솔니 송노콤 징보 아파 앙낭니 농총 아로지수 앙낭코 무텔라